0: 요.
1: 너무 나이 좀 넘사 하이 이자크시아 아제고 증 작가나 라라 예나 질문이 시다고 이자 땅라이 과거 시아 도이 도니스도 농돈 토 타키나 선상다 도루시아 나 고가카시에 티엠 농테크치에 티엠 농테인데 투 뚜담라이 로고 정한 쪽에 문제 뚜나 에시로 마셔로 농타우네